이제 대근의 아가 마상가 바이디에코 바이 사헬다 김르로 메로 베이트 페리바니 허니티오 호들이나 티오피초 마나의 마음가라 사헬아 바리 티베디키 테일에 자라 호디수 바르코주니 발사바리 마티브리 허니수